아이 짧이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뜻히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뜻히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je 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까까 까까 까까 전화하자고도 몰래 있다 자라네. 어 까까
1: 전화래 타박 로라버는거
0: 로이자리 까까
1: 아 살레게 부스물 비로시나 드라이비마
0: 호이 까까 마파마마 땅가와리 아왕기 독달기 윰데쇼 자루키 도리버니
1: 호이 호이 수루로 수루로 바이사세 루파양카이니 루파따라 하닝아 여부로는거
0: 여기자리 예 까까
1: 까다이
0: 아채 루파따라 도시달리 자리 까까
1: 파레 파레 이헤 능나 사키 바다네 두칸 마눙데기 파타 하우디 싱도 다스빈다 카라 타다라모
0: 하니 까까
1: 아두가 아마나네 낭기 구슬만도 아두데기 나나 럭신 기반에 헤라바니 코비마 두칸기 바키 수파나 야마마니
0: 코이 까까 나타 이자바다 소이드르 싱독자라게
2: 이동
3: 헤이 이동 동비야 능 라이러 성국에 들어오기 시대도 반복에 들어오기
2: 아이디에 능 티우다 노 용가 여우로니니
3: 또우기디 이바니시 본 빠이나 무슨 낫다보니나 아도 그리 보글로에게 나띠 뽀뽀 방금 드라이바
2: 아스 방대비니니 나용 여우로시
3: 아이쇼 방드리니 이바니시 아마하다라니 또우르시
2: 이바니 플랜도 검도 없이해봐
3: 능기부 시엘레르보 하, 능기 시에 내려버려 보는 하이도.
2: 아이 기부디라 이래 능기 와니미.
3: 또 강래도 또 우도 이 맛도 우기니 맛 한 사람이시 또.
2: 예, 나고.
3: 그대로.
2: 너한테 너 용도 봐, 너무 탐만이 다이.
3: 아두니에 봐, 안두기니에 봐 이런 맛 한 사람이시 사이리기.
2: 어, 그대로.
3: 까까도. 까까도는 반도 없디 밤디. 요걸 그디 로기시니 마주.
2: 오.
3: 미드니 마주.
2: 아니지, 한이 힘건도 좀 많이 로기비네 들어.
3: 어, 많이. 많으니 로기도.
2: 어디지? 어디지? 많아 알 수 있도록
3: 그 아주 그이노 아주
2: 요도그로 아이엥이 받는 게 들어가라 와라 신의 몸아이 빠르거디 그 신한테 너 몸을 이렇게 노력해라
3: 수이다 해 뭐도 너무 바르니 되다
2: 아이디네 떠오르니 라벅이 영안이 알아디 해도 또 그도 넌 도끼지 또
3: 아스랑을 안 아이디 도끼디 아이디에 봐좀 따임놈이 샤사도 또 보내 봐
2: 갈로 신의 칼레가디네 아이도 모르
3: 스파리시 올해네 눈비가 바짝 났다는 얘기야 아두가 소위 되는 것도 아주 호랑을 깨끗이 들어오게
2: 아두님이 니무 좀 와를 비야 라이브 기능이 제이다 오나
3: 제이다 라이브 기능 봐야 되니 아두 안덕 머럭시 뽀드가수 펑디 라이브 중남들의 아두 기다고 있나 땅 가야만 땅 로우를 택시해보러 너 너무 시엔미 오프레이터
2: 이따 오늘 듣기 하나요 듣기 하나 땅 가야만 땅 릴리모 너는 그렇게
3: 새롱하게 돼있어 아소씨 아이중 사이에 탁명면을 공 강내로 먹으니 봐 쪼짠 것도 오시오
2: 나오니 아니 실러오세 분시에 아버지 그런 거 많이 도거든
3: 너무 많이 도거든 분시에 아버지 쪼짠 거 있어

0: 해야 되나?
1: 아, 나 가이다 오라봐.
0: 아가 옥직나 뭐 아이 고기 오 아버지 꼭 만나봐이나 아이디 이사싱라 일단 만나봐. 레이브 유머시체 마시 레이저르기는 그까나 하이브 원해.
1: 하리 하리 하리 이마이 빼마 이마이 빼마. 아이디 로이래다고.
0: 아스나이 코이미마 난기 빈다고 그도 똥노봐. 마나 레이저 기획이 와드니야봐. 레이브디 아이 코인 아둥 레이브야 도이네요 큰가봐.
2: 야래 야래 뭐이 봐봐 막 카다 비르는 하도이와도 아이야봐 쑥엄엄을 해리신 아이 코이브 오지 오야동나 꼬이 빠이빠이를 걸레유 아 싫어.
0: 에이 사모구나 그 난 요아버나 도우도 이인바 누아이트박이 도우비버니 큰가봐로.
2: 야래 또 막 카다 알아노 이마네 아버님들이
0: 오 파라 파라 파라 아두오 여러분들 아이 소원은 요런이 아이 너희 그이도 오방암기인게 봐 너희 리닝하고 레유 신닝하고 샷코 신닝하고 주노이시고 아이 살레 아이 세록신 봐 어로도 우리 꼭 가까워되게 아이 세록신 봐 살라버니야.
2: 이마 그림마다 칼로라무시 나 소신도 꼭 선비로 아이사이싱 티나나바 떠져루르기 온통나수 팟대다고 아이기사세 마기마 떠우시네 이마우세 라이만 노에레도 마이통 이막막 마힝 이까가 마삼마나 이파바 파네콩다이세 초록톡라비 앙하오비 마레다고 아이네 이마우기 마땡 빵방암바수나타 헤타이방구 샘비리바 마뿌이봉오 나나이부 러우신비로 가이다 우바게 아이 힝힝드레 아이
1: 이마 톡라바 말라 아니세 싹둠 자나바다우비로
2: 베마 이마 싹 자라로
1: 카르 자드르 대학장도 헤네 손칠라니에
2: 산닝데 사라로
1: 그리는게 너무 탱나루바 이 밤도 한 그릇이라 하이바수 그날에 있더랬고 이 봉도 마땅 레이저름 라바디고 아두보 아이 힘기바다이 이 자신기다마 이 내용기다마 아이기 방글 한들이 통나망들이 마수마나 톡바 아이수 아이나 톡바 하이바든

0: 이 덕분.
1: 예.
0: 그럼 너 그래.
1: 시안을 해 이또.
0: 어이 그래.
1: 쓰용 뭐 이놈이.
0: 나 고만만디.
1: 만만지. 보인머리 걷던 이놈이. 서비엔디다 야나래.
0: 서비엔디다. 버릅니다. 어디디네. 가르발 마이 빵 보내세.
1: 서도 이또 와품만만아.
0: 그리목도 우리긴.
1: 시엔티네브 놈이 또다. 시상 이네 시. 사기기 사본 탐는 시인 하이리야.
0: 아두기 뭐, 아두기 뭐 거리기 와리노. 아이라니 시리. 아테이라리. 아, 그 능기 빠따도 빠이라버는
1: 또. 빠따부디시 그치다 빠이라 홍적 주여로 보내버시. 아이라이시. 까까도 우나루라가 능무 우나불라 이네바. 가봐.
0: 두리바나.
1: 끄링 도르기.
0: 또. 아이마나 레이니까이나 레이르노 탄초 어디 감도봐.
1: 아스 마두기시 아이나 밥자는 강너보다 여름 맘미시. 레이버기디 아둠레이저로 반토피르로이나 하이리야 뭐
0: 아리디안 바리네
1: 뚜네바
0: 바니기 가르바르신 마이파칸다 아무 가독세레기에나 하이비디네 마야니 네트로
1: 야니에나 하이리야 봐 오이나 방강들은 몰라 아버님이는 뭐
0: 야도 신디게도 못했는데 이노
1: 아스마시디와 능시디야봐 홍직대이나 하이기도네바 사키기도 뭐 여러디니 애니타임 애니타임 야리나 하이럼님이까 가나
0: 어디있다오 아고 사키기 오하면 니 카이르로이로
1: 그리 가이로이들 낭지디봐.
0: 우리는 신 우르카한테 가이닝을 들어야지.
1: 해라 이따오 낭수야 숙구이네 뒷날에 보시면 이 복지는 좀 강들이네.
0: 낭지디봐. 신의 도우영만이다.
1: 화이니 화이니.
0: 에이 아고니 낭시세.
1: 어.
0: 눈에 수이라이니. 낭시에다 셀로르지로.
1: 이따오로 뭐야? 아디 아이디 짜르지 해 밀기노.
0: 어디디 셀 셀레지.
1: 아디디 짜르르 못 돌아시니 이따.
0: 야래 너야.

0: 이마, 마마한기 와인범기 우섭도 마신이고.
1: 사뿌사닝드레다 이베마.
0: 사트라 니파자데다 이마.
1: 호이니 아두 우디 숨바. 이붕오디 할락트리브로 마콘마와 마따따디에네.
0: 할락타바스 위아리다 이마.
1: 카이노네 하리시보.
0: 폴리스나 파람바수 캉드리.
1: 카이다 우라게 하이바네. 이마다네 마약 생나 묵따따무스.
0: 오, 용연 바기 패사두나네. 넘버 4 카르바르 도나나 로우바챗바다 돔비도 폴리스나 파레예. 아두가 마술라우 나트라바디 폴리스나 소이드나 파블라 아니에나 하르크바다기 사크리바니 이마.
1: 이마이비마 이마이비마 파람블라드란 헤마부.
0: 파게 파자선우다 이마.
1: 낭나디 아두 하이리바이베마. 이사코바니나네 누가이텐헤. 감다우가다게 아이보 타우리시보.
0: 이마, 탱크라니 우섭 짠나나봐 좀 더 미루러.
1: 호이 호이 호이. 아, 이사도 감다우랑 봐다. 마마나 마사기 담막 더 와자바세 마사나디 강비대도.
2: 이따옥 돈비도 독반이다. 아이부디 센 크라드노 마나깐 미래다. 이반이 막 살람마디 아이쇼 파름니코. 마나 아이부 양쭈메. 아두 마나디 아이부깐 미래. 아두부 마부디 아이나깐 망암드레코. 아두부 파래. 아이게 아로이부 오빠야마나 마부 젠드기 토글나바 신드바야데. 센 능암드바라이브라 아이 센 티드바야데. 이따오 난 마탐 크라디 카무코. 아이는 소이들을 록톡으로 못 오거니. 아이는 너무 소이들을 록톡거니. 또 아들 내 혈육 짓고도 못해. 에이 사나라야 아이는 뭐 그래 이게.
0: 까리하게
2: 사나라 아이 꼭시암 사이 까르바르스 소이바 이따오소 이렇게 먹음다 봐. 샤스밍절 혹다봐 똑바리 이거 이길 해박세.
0: 나바니 막 젠데 플랍 레미나라디 파라다우니 아스 누가이나 탁자드나 레이레드나
2: 아두웨르 난게 누구 뭐냐 난게 누구 뭐 고이독식 보아도 아이따는 게고
0: 까리기 다닝드리노 나학 탁다 뚜미드나 이뭉세 드럭자코 호유 탁구오
2: 미기 싸바 탁박불무도 난 어두웨 강척부터 동물고
0: 이이 까야드누 영우니시 뭐 옥디 옥자드라가 싸바 탁박발라바주 차오리니
2: 에이 저거더비 저는 펑펑드비니 낭치 넝넝으로 보듯이 아이씨 아이씨가 와르바네 나빠함드기니 나까리 요렇게 아 나빠함드기니 요렇게 나 몸을 손맹나 말맨에 맞추어 헌뒤도 딱해야되나 넝기니 애들까 나와버려 이렇게 배나 빠함두다
0: 와기 와좀난 아가씨 이 빠함드까 나라이트레 하이드나 넝기나 콩콜라가 라이자기 하이바디 하이자키게 와이
2: 미과기디네 누빠도 나 라이르르 보수 누삐기 마 빠함드기 통나다가 가야다 꼽나 누아이나 빠너리 바카바라 에코기니까라 나빠한 애들 삼나마 팽팽 못 팽팽 비렸다 봐 분노 먹세 아이 뭔데 로이 딸이 나 들어 근데 네 강모 먹다든 아이슈 팠다 봐 마야이 가버니 사지 자라이 봐 따라이 봐
0: 낭디 누빠 나 들어 누삐기 마 빤땅들디 힝방 앞들어 브로
2: 애는 주누삐 나 들어 아 누빠기 마 빤땅들 남초 힝방 앞들어 브라이 봐
0: 이마지기 마이엔드나 강비분이 꼬이세 드럭사 봐 레이나 아빠 남부 누빠니 가이드나 똑같이 한도 옥자키지
2: 아이 가이셔 되노 아이 혹죽분은 그라이 넘쳐 뚫이노 해봐
0: 오, 너희 매양 탕 나나봐 미기 미나이 오이루게 룩학자군 핑구게
2: 에스나리
0: 까리기 아스 코무다나 나 융유원박이 시엔두나 나 짜기 이스군 밍살레다나 라릭담바 타레바 나 융수미나 라쿠레 에코이나 오지 미기 작성 암문바시다 융무이나레 하우레 하이바 나 시다기디 까리에 무요니 아이레리게 하 낭부누 빠로 낭부누 빠라 하이바
2: 에스나리 한덕디네 아이나 또고는 문리영호 Try again, hari budu nang kangen na. Kono budu ngembelai ponte na.
0: Try again, but pen matro.
2: Hey, sembi ibu mampu hai bu musulai di. Ay koi gi sumatam choi tena lakni hai bni nang bo.
0: Suning da bni ngidi kari gi iso. Dan di dum pirak ni kangjo. Na yung yo laga sabi dan di handang iso na pirak le dana.
2: Hey, sanare.
0: Nang ga wari sabu matam dum pamuida. Hore numida ngi cara dum taluge. Nang di iso ning hau ko. 파몽다 롱나 힙라가 나야 나오 나 가토 비라가네 이 소나 타다르 빵아이 비하우코 나 나이디 짜짜레
1: 마마 마사도 부카이다 우라바노네 할락트레네 셀 따드라바자라 산대하기 돕 타오마이 부디 아이나 깟비레 이스 가리노 우스홉사루 바나라 가리노 북시수 일랭랭 칼리바 가리노 아수 농아이락 드리바시보 이스 수싱두나 까다이 까다이다 삿크라바자노 아들레이리니 Isusa! Lao, lao! Namahalani! Lao! Imong dasang o! Oh! Mamahalag ba? Ngay jari ba? Mama na haubi layrak pa ngay jari ba? Oh! Mama doon na layrak ka daw ribra, layrak oy daw ribra su kang basunata ba? Untuk panidaku. Susa, lao lao lao, boboti imong dasangye ko, lao lao lao. Nagtumba, mama na hong taragise, yumyore. Masidi, krasu tenkre.
3: Bimao.
1: Ima.
3: Nang buhala abrane.
1: Hoy ima, hala e, masidi krasu tenkre.
3: Sandhyaagi dup thaumai budi ima na kat piram labane.
1: Pare ima, ay dukanda muk chalu batari.
3: Ihe, nang bu singcha ka matta walaktri barane.
1: Walaktri ima, chen su churoi dori. Wai teiru bagi lupa kuntra khakshina di. Chen kokta amagi maman phauba kona de. Kamda udoi nu khangde da ima.
3: Ngai khunhe nang bu, chen kokta da kaya pira bagi ne.
1: Lupa kuntra ni to yokre ima. Kokta ma tang waluraga angang singsigi thongbira chira haibachu lupa ani wali.
3: Hai, ngai khun he. Aigi lukhungi sengau du da ne. Lupa tara khak lotu na thamli bane. Adu su puroi be ma. Adu ga ne. Ima se usop saru banara kari no pukse leng banang toi ba. Adu gini ya, guli amat tangga layra kira nang bo.
1: Hoi hoi, layra kira ima. Pukpu, kayaan kena nungai tribanu ima.
3: Ma pang kang dia day bia ma. Karino, puksu lengi. Isa se ing bana suwa mukto iba. Nanggi pajuk athabadu bu. Ima da amat tangga hapang gero nang bo.
1: Hoi hoi, hapak kira ima. Karam ma pinu niya ina hapdori bachi bo. Aigi pombri oina ba bora asembasi oina hekta hapirageda ima phajupto hapagese yar bre ima hapakora
3: yare yare yare mathaksida arumbasi manan silla abadine nikpase khajitang pharani ima
1: adudi ima ai dukan da chalukige chendo Senggaukda haiba natro.
3: Hoini hoini imagi ne lukhungi senggaukdu da hapkiben.
1: Ima, senggaukda di yaukde na.
3: Hehe, madugi bahami patta du na amu uhura lamba taren he tauri se.
1: Toh se, pare se ima. Aina toa ba amachila agi. Kaka chana jaubagi dukaan du na. Mi jilam labadi onthou ni ikai krani dako. Kakasana jawugi matauduga nahansu baki ya me singdo uhairak pani ko baki yara abadi panida kaka
4: sanare
1: kaka leng bathin magi guli ka yaubiri bo
4: yauri yauri kana ngamdra bage nei bema
1: imagi ne kaka adudi guli do amatanga chengkokta ani dango onbiu
4: sanare sorpo erobdi pibanga moiko Yasang bama tamsida, nang hanagi su amata singdokti.
1: Hanagi lupa bu kaya suro bano kaka.
4: Puna lupa samri gamar pomdo ilayri ne sanare.
1: Yam kreda. Ado si kaka lupa kuntra khak yaujari awat pado haye mu lobuda hapcharaki
4: hm yaroi be ma yasang bagi matam go oibaga kanai dukan no ma saluro sidadi yararo
1: to binu kaka ngasi dang di pibi
4: karino ne sanari ngamoro herbadi ngamoro makha amuk sangthara anu
1: phare kaka yam oina kilo matang onbiro arembaduna guli matanga hapa kona khidra kaka
4: ho ho ho yam orabadi lupa kulum do yam leire lupa manga maga leire guli dugi punna kungani pantare lupa anidum leme sanare
1: arembaduna asapo oina hapiro kaka
4: hoi hoi hoi sidale re sidale se se se

0: labaning tangi ahing se sarap kalin gi may sagot sa manarit ako. Mami kaya taudok kaya imang si da mari song torali. Aibo, kamdok sige. Apukpang matsa pawbo yon toklaga tsagi hayruk labako. Maaksibo, sara, natraga, mira. Nati, maami nati, saan? Saadi, lamlakta, laigadabani. Mina yumda laigadabani. Karamna imbung amatta da laiminaruni. Adunadi, ayak, mirakta lairubana paruidra. Natraga, punsise idom, luisin kibanabu paradara. Karino, aigi henjin bawakar. Hinkini lekrabani isagi damok. Nupi oibigi awa babu aitana maruirabra. Kari, isa nupadi pamde haiba. Isa nupi buna yoke haiba. Yum amma lepauna bagi damak tadi nupa haiba je tanari banatra. Aduna, macam na yuk nana bagi damak tadi, oiraroi. Aiki isabu, laluan pot, oi nana bagi damak, aiki isabu.
1: Bema, tumdri berani noi bo. Tengi, tum nana batauro.
0: Ima. Ibung dumatang, laisaram labadi, ningon gitsang japam, lairong gadabani ko. Saragi kasin, kwaya asingda, minay ko susuraga, atsok wana yung ludak sarup. Ibung ipwa kanalay trabaso, laikay kanagida sa idang laga yung lubanabu, parwitra. Kunggangi isem inem singgal lauring laukau sumina, injing long kon minaraga isa singse tak luba nabu kong loidra. Aduda luri pasina, amu imajina kamtawa. Hundog lamle, micin ni ngang nani lekai na.
2: Sanare, stasi nede nede kita uli je. Hey, cila mana niko? Nacado, patang hati yang mudah mana niko?
0: Wei baba, amuk tengai biku. Ngai ku, amuk tengai ku hai ba.
2: Askari gini ngai bunu, ngarang duk pasal ni jangan jadi.
0: Wei baba.
2: Asi yare, sanare, jangan aku tu, nang patang hati yang mudah mana. Ngasih deh di, lak ani gima puai doroba. Sama seperti bandan ngasih ikut tepai doroba. Siwara deh, itau tombi dah nuai bapak saya tombi kerja. Ma busu jendegi loktok nuba hai kerja. Aduh deh, hujuk ay pon tok kerja. Pair pergi angge. As pair adi panida. Pare. Itau. Kana. Oh. Itau tong bigi babaro. Oh. Itau tong bidu. Baba jiendegi thora bo. 많이 많이 많이 나사리 바보. 아, 그래요 바보. 마부 마부 지인들 내려오디 해봐. 어디 이따오보 지금들 내비버라. 그래 이따오보 이따오보 내키들 해봐. 가만히 있는 오빠 뭐? 어 호불도 호스 내키다 보니 해봐. 나 사탐자래 바보 사탐자래. 미제인 늘레이로다 봐. 플리스는 마부 수파로다 봐. 누가 마나 잉원다. 어쩌고 남 타금 떠오르다나. 에이기 잉콜 보고 마쳇 여쳇 이온 토큰 봐. 어디 나이라다나 아이는 레이브 윤펌 보고 에이브 수 레이카 따는 놈 마나 신비란 봐. 응. 마기 밥기 마이 마나 펑져버리 마룩범마다 아쑥 좁은 남 탁도로 머미셔. 어두가 어두가 마시 에이나 에이기 눈시 이러비 싸우고 요르고 참도 마시 에이나 에이기 눈시 이러비 싸우고 요르고 참도 우리 마시리 밥오 이러이다 우리 마라 아쑥 그리노 에이기 악상시다 포울클 마시나 에이 신수 실수 아무타 역대 도서 못한 갑실러 그대 붓게 들어보니 샤식이 남아 샤부 효원 봐 이는 우리 버시부 숨이 봐라 아스 에이 아.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직 뽕파마시다 목부드나 락자리 아리바 마니프리 필마마디 마담미세이싱 그돌게 한부다 로쿠자리 올랑타기 왕마다슈 필마시다기 쿤 조이쿠마르기 콘젤다 지 조이쿠마르 서마나 세링마마디 조이샴나 세랑바 이세니 그돌 덤자리 담미나시

아카스바니 임팔리 상하이 채널다 동부 아무카나 다람 녹저리 산독저리와 FM 메가 할사 모험 다스믹마 하우직풍 파마시다 목 마양미다 먹다 부드는 락저리 마니푸리 품세이 그돌게 한부터 고저리 땅 군머리 품세이기 라다라니 여머디 비크람 아디티아 아니게 본도 컨젤다 비크람 아디티아나 세령바 아무성 세랑바 이세니 담미나 씨

0: 봐봐. 아이 그냥 눈 띄기 애육다 간나 라리빠리 색깔이기나.
1: 아이고 해보 시디비에 마 아이고니 아잉 슈퍼뚜 루버기 사 몬다바 아잉데바 까야도 아이고 마이미 따토 에헤르가 자 강디 성공니 강디 거 아마 타아가 워킹 학자 톡바 마두다 학장 시대 칼래 뿡닝 워클 누아이바 하잉거 파워래
0: 아거
1: 아두나 아이고 눈이 톡트링이기 퍼져버 시디비에 마 타버기 로이버 나이포테 헤이 아시움 바쁜닝 워클 야암나 누아이바 마땀시다 라릭 바호 바이브시 콰이데기 파바 마땀니 아두나니 미 쿠디막 용안타 하우레르가 워킹 하크셀루레르가 라릭 바나립시 야레코
0: 아두디 에슈캉이나
1: 아이는 사이나 캉그라바니 아 용원데기 비엠니 헤나 캉음거니 에슈

서로 칼범 베비라니 데비는 석바 마담미쉐마 다미나리 아가스바니 임팔 하우지쿵 파마시다 부드는 락처리 와클라메디 이세이

구독이니 수보다 목록구찌리 또래이 풀무시대기 마두리기나이 통콘첼다 가이디엠 임원 세령바 무디 렌빌 통나나 세령바 이세니

0: Samona be Piman Kongai said be Luo, we don't Uber the year. Isa Kunjabigi, my wife, Pongo, you mean, eh? Tata,
1: hello,
0: hello, girl.
1: I'm so I get it. Hello,
0: my
1: pan in a swimming the one, Mr. Pagizwa, Krasana, Karakoi, my pa swimming the baggy, madam set a cigar. Aduga, my pa loba, a piri, Masani pa, si sakada. Mina mau piring dah bani, hai bidi hai ning draga, aing wanda katai na sandana. No tu no ning ine, no ning e. No tu no toke ne sdia.
0: Hare pare didi. Nang na su pam draba, nang na su musi draba. Ai gi na ta nang na mata masuk ku ino wong le si kari gino. A kari gino. Ai, lai thoro kari man bi.
1: Is hari hari.
0: Ne bu kana papi torim no. Kana papi torim no. Ai na ta na.
1: Ai bu lai thoro kari ma le ini.
0: Ma le ma le ni sao bra.
1: A, hazare le nang dia.
0: Hazare dia.
1: Hazare.
0: Hazare dia.
1: Chakta, na toro bo ta khai he ma le na.
0: Ku yo le du ni himse.
1: Wo kwai chu ne a. Na chari ngai da sak chu ga se. Ya, na hazare ni bu
0: nang se.
1: Hazare ni ba.
0: Nang se.
1: Na ngon da wong ba de. Ai ya se ang ao bi ma le na tro.
0: Ai wo du wong ba de ang ao bi ma.
1: Ang ao bi ma le ni.
0: Ang ao bi ma le ba.
1: Ma le ba.
0: Phare phare phare. A du di ang ao bi ma de ba. Sa ro sa ro sa ro. Ka la du wong so sa sa ro. Sa ro wong so sa ro.
1: Yuni.
0: Chani ro he.
1: Sky itu si kauri ni, kauri.
0: Kangra.
1: Kauri.
0: Kangra.
1: Kauri ni. Oh, asyik kau itu ya terus saya masih bo. Asyik kau ini kau lu dia, lekak macam kau sapi ya, lekak ingat dekat pusar ini. Tahu lah lah. Kau ni tuh ni dia, kau pura lah, halal lah. Kau ni sudah halal lah.
0: Kau ni sudah terukur.
1: Halal lah, ibu.
0: Sudah terukur nang.
1: Kauri, kita kauri ni si bo. Oh. Oh, tada loke. Ayah sih, nak wanda lagi jalan apa di ni? Cuma itu mui dah beri ko.
0: Ayah dulu ni.
1: Ayah dah lagi cari ngaji dah tada loke tu. Ayah bukoi birak beri sih. Likuan cari apa kaya ama? Tada loke kita tahan kita kaya apa suami nara iba. Aduh, puna masih kita kau toga. Ah, macanan ba, gap satta, har ba. Asih matung indang asih ayah nuari beri ko. Ingat kita dah kau tahu kendro.
0: Hai, why ke? Karena kita kendro lah. Ah, karena kita kendro lah.
1: Hai, why? Macam hai, orang nang cakap kau pura rugera, kau rugera, cuit hai, why?
0: Eh, aduh, pare pare. Salo salo. Nang nang hai tu malu kendro tu. Aduh, kita mana tu? Sakro salo he. Sakro salo he. Salo salo.
2: Aduh, kita kita mau.
0: Sakro,
2: nanti. Hari ini tengah lekai, mana mama masih lekai bila bo. Nasi anda papa kan? Papa isau usah bumbler macam ni dah. Kalau tu sungguh lebih disukai lagi lupa mo.
1: Kau tu itu salah si. Ah, mai papa mo. Topi rosi, sahut dong tahan dah biu si. Puna mak, aina lan mengang tani. Si, wah lepas sunyi, wah mina si. Nasung lagi dah mak terpanek kong dah si. Ima ya si, kahat tu nanti lagi. Si, pudi salah pudi. Lupa tara ketang. Halai, masih pura kan? Kuai besar, pikir besar.
0: Semua ini baham yang tanda kan? Rodi payah terus ya. Hei, wari wari nak kedam ni, nungai nungai mina kedam ni. Si bersihan bayar betapak lo. Hei, aini nanti jari kita mohon dekil pan mengatara mengatara lagi bersih. Hei, aini sembuh tahun ini ne, aini boleh tahun ini ne bahagian ne. Masih pang masih ne masih di.
2: Nanti. Aku ini bapun dah pergi makan atau beli sekali no. Isteri aku itu terus nak lagi ni, itu terus kan ni. Bapun ini makan itu terus suruh beli sih buat.
0: Tapi, mana kali kami? Anak mana kali kami? Eh, nang suhayeng, aku ini sehi matang si yorkan nak kangkani. Siapa sih dia? Mana kali kami? Hah?
2: Aku ini masuk kit, ya mungkin kami, sen kamar lang mungkin. Ya dia terus nak pergi apa kerja dia? Kita juga hendak ini buat, kau ini kang dia.
1: Tapi layu kunci bi. Kau itu, kau itu cawat punya kau itu yang angsai no. Hey, aku cincin ba. Kau uang ini masih tuh kau yang roy. Masih di roy nabu bokan ah. Nama aku dah makta. Aun pot roy nasi tambir apa ni nasi ah. Lano, aku itu yang cawul lano ko.
2: Baru ni madu madu kerja kerja roy ba. Pasal kalau ada lupa kun kita piu.
1: Lupa kun piu ah.
2: Woi ni.
1: Kali dong napa?
2: Kali dong tu je nasi supaya kami dah itu kuar dulu ni ni.
1: Nanti ni, fuzik tu nangi babung ke ayah pas hari waktu tak kahani ribut, nang kangter pernah nang kaki mana tro?
2: Aduh fuzik kahani kanu kanu tu ayah supaya kami kuar dulu ni, lupa kau kita pihon macam ni.
1: Hey, pas hari lagi, pas hari lagi kau ayah siapa pas hari lagi?
2: Oh iba, lupa kau kita pihon macam ni.
1: Hey, kunjabi, kun lagi kunjabi.
2: Hmm, kangter, fikri siapa ni tu hingga nampak mana pas itu pas itu wah, kali dong tu ke hingga tu ini. Tiga tahun kamu jaga sekarang dia. Ayat apa kamu nak suruh dia tunggu lagi?
1: 말한테 빌딩 레일레 해 두고 다들 뭐 레드 뭐 말레 콩레 콩 뜻이 뭐 아니마 이 뭐와 뭐 뜻이 레티 오니 아스 레 비움레 그 뭐뭐 또 무슨 그 아이들 빌딩 노는 또 오시 뭐 아니마 예너 염시 더 오래야
2: 예 다섯 만배야 나 라이로 가이 타보기 노 나와 잡고 올라고 밥 먹으려고 싸게 염레 전에 두모 하고 염레 전에 우짜 올라
1: 너 염지 연결 라이니 나 대시 뭐 염레 두고 연고 올라 시보 예
2: 가라 가로다 나와 밥 먹으려고 해서 먹으래
1: 너 염치대 분치 좁아 오는데 하려노 미꾼 복장 부실 달래 판 부실 열려 있달래 예
2: 숨나이 그러게 아니라 그러다 다자 들어가 아무튼 내려가 아무튼 기에 구원해
1: 야 아들 마친 티기를 많이 빠르시야 나도 내 고인 빌딩인데 부끄라 아니오 미야 나도 제 파랑 기도 봐 호흡에 빌딩 시로 난 하시 보
2: 아들 미엔 다 아무튼 가는 것이야 봐싸 아무튼 타기 시야 봐 아무튼 올라오네 손으로 우상실 오네
1: 판자를 어느 탁자를 어느 없애네 내야 유음시 내 부터 그 다음에 싸싸나 거다 부까지 뚝뚝 올라오고
2: 유음파자 대박이 와니다 용파들아 수사하고 우리 두 명 아들 냉실 누구에 대고 계네
1: 아야 아들 마침 티가 보니 빠는 듯이 봐 나한테 내 거의 빌딩도 뭐 시야 하면 뭐
2: 아니 해봐 아들 팔이 해봐 딱 한번 가는 시야 봐
1: 아싸 이 프란스 풀어먹지 아들 고쳐 있다 시부 한이 좀 시야 감들어
2: 봐 오히려 아들 팔이 해봐 가지고 그렇게 용파자 대보이 와니 시야 되면 우리 바이 바이리 자네 와니
1: 체냥 바이리 해봐
2: 바이리
1: 너 염치 뭐 체냥 바이리 해봐
2: 바이리야 와니
1: 아야 아들 마침 티가 보니 빠는 듯이 어 너 염기 체냥 안 되네 또 너 아들이네 아왕 등 벌라 긴다 버지 마치 로엔 바이토면 하나 마치 티그 많이 빠는 거 마치야
2: 바래네 아이 내가 염파대 농아에 들어서 입안에 놓고 신을 들이 머리를 가운데 곰치 해봐도 사드대 엉탁이 새게 되게
1: 아이 막고 염치대 본지 좀 보고 근데 하나 내일 비 염래 그래 뭐 못하고 싶다 아이 이틀에 컴백이 수록해도 와 에이 이 자식아
2: 네 가라 대자 기야 되겠냐 다시 신나 속하던 당시 방업을 와라 돼 아주 난 것이 나 사람 나 공통으로 나이가 시대 방업 다래
1: 하 야, 담고 집이야. 옥천에 놓고 아이들 내가 있다 하면 밑에 나오고 또는
2: 제일 자진해 하지. 아이가 옥천에 자러 와. 나 군사 하나 뱉어 시험이고.
1: 나 괜히 떨어지면 다 도와주지.
2: 야, 봐, 누가 야포한테 하자.
1: 다 도와주지, 담고 집에 왔어.
3: 아이고, 하이, 군사 비야. 가로는 떨어지시야.
2: 아이나.
3: 가로는 떨어지시고. 아이고, 우리 피면 사실 가라 놓아. 라이브리 피임사시오 가나노 가이람들기 노 가이도고 요 마살 아코 노이바 하이 하이 오랑 나니 밤사 노원들 에 하기 바사
2: 하이 마
3: 가이도 마 가이도 하이
2: 마학시야
3: 아 가이로네 마 신이 피임사시 노마로 걸어 먼저 고이 박사다 사이 마 콧로 마 사오 가이로네 뭐 있다고 리시보 이 밤사 아이 하기 바사 노원들 에 마 수고 가나노 가이람들기 노 가이도고 요 마살 아코 노 나무나 신 판로
2: 아이 마 숨도 부네
3: 가이도 바 하이 하이 하이
2: 마학시야
1: 나디 마
3: 하카이도 바 하이오네 하이오네 하이 가이노 하이웨이 미부가 와. 가이도 계시고. 가이로 막고 뭐 쿼드를 내리시고 하이 능 하이는 거 봐도 했다. 하이도 가이도 계네. 가나노 가이 마름 비요 마살 아이바노 하이와니.
2: 아 이마 마시. 아
3: 가 가리야.
2: 아 이마 저 할로 그래. 아. 아 한기 맞다 뭐 살아미나 아 이마 와르네 레마 이마티 와르네 뭐 이마.
3: 아리 벗나 디야. 아이 파타리고. 아야 한기 맞다 뭐 살아에. 아드나는 이모 만웅기 사통 고주바 푸나마시 아이 와살레 치기 뭐 지나나 봐 용기 뭐 와마 예 비마 아이 바다레
1: 나티 마이숨 춘나 쳔
3: 나티
1: 라로
3: 비마 아이 라이 바치디
1: 나티 마이숨 춘 님
3: 춘나 쳔 야오라 바디니
1: 나티 마 아제 비니 마
3: 상와 상와 이모
1: 상와 상와
3: 상와 헤이
1: 마
3: 예 상와디 상우드나
1: 나티 마 라로 비니 쳔라 베 나티 숨지 꼬일라 쳔 바네
3: 마 우르가네 아 파데디 이모 나 상우
1: 상와
3: 상우 쳔 바
1: 나티 마이 불라
3: 상우 쳔 헤이
1: 마 예
3: 상우
1: 무도 보기 라이브리 되고 쳐 있다
3: 가이다 그래야
1: 오 바보
3: 가이다 그래
1: 나 자는 와리 무슨 뭐 후드라버네 내 바보 그냥 뭐
3: 해마
1: 아이 못 가리는 거야 뭐 염증 말 앞서 그러버노
3: 비마 오 라코네나 라디네 혹시 가리 인터넷 사티로라노 지 낭나 돈나네 임시 상부 한국에 가네 아이망 다게 라라라
1: 나 뒤 말씀 좀 꼬라 좀네 에다 좀 비야 너네 마 다시 다시 할 거는
3: 좀 쳐 아이마
1: 나 뒤 말 라로 비기노
3: 나 와이마
1: 좀 하지 마라 낭나 라로 하러 자나 푸진 좀
3: 상아 실라 오해
1: 좀 좀 다
3: 실라 오르디 라오 라오
1: 나 뒤 마오
3: 라오
1: 라오
2: 아이 랄리타 랄리타
1: 가이노
2: 하이 랍투르 라오 하이
3: 라이노
2: 아이 랍투르 라오네 와 하이게네
3: 하이더기
2: 아이 아이 코시더네 아 코시더이다 당한 집을 라디네 아이 레티 하이고
3: 하이고레 집을 라이 보고 가나노
2: 아이 코드나 와 얌 토이 람바 아 타파데기 셴얌 바이바 얌 사군 버도 마 나디 아이 레티 하이오
3: 카리기노
2: 마기 루팔싱 아니 홈 아이 하리네
3: 난 하리
2: 봐 아이 하리 마 스파이더 살아웨 아이 코시더 초이 장가니 아드나 마 라디 아이 레티 하이오
3: 엉탈아 코 엉탈아 엉탈아 피고
2: 카리기노 카리기노
3: 아이 와 하이게
2: 카리기노 에미
3: 마기네 마사누 피 아마 카클라이베도
2: 아
3: 아코이시다 실레 하
2: 아와이베네 하지 봐
3: 와와이베네
2: 아아아
3: 헤라 뭐 이거 지간기야 那下笔行了啊，我一个过那地方行都给没有么个银不塞那笔个干塞不多
0: 啊，
3: 啊，但是就那不用个银不拉过的给。啊，我给你爸妈塞滚着笔那些跑嘞那些啊，
0: 跑嘞，
3: 跑嘞，
0: 啥哇？妈爸给妈塞的那舒服得着嘞，
3: 那是家里的门当弄啊里那是不？
0: 哎，小龙。那怎么比较？没人把锅洗了，皮肉人家俺不洗了喽。哎，走路走路走路走路。
3: 没来有单领的。
0: 哎，妈，搞的路呢还是。
3: 刚才那个白茶呢，是不啊？来了个啤酒队呢。刚才的立锅老了个七千多的吧？哎，一来这人不立锅的还有呢。怕你妈办来吧？俺们可刚来这人不都跑的。那那那路那切个那个叶片个啊，就啊的他都里不那多。我就不可来的老子吃的，啤酒队呢，可来的老子吃，千人队呢，哎不呀，那么大的不是不？该弄那安逸的不？
0: 哎，谢杨伟。我呢，我又没得给说了说了。
3: 啊，
0: 咋了？我又没得说了说。
3: 我操，把你的。
0: 啊，杜哥，立棍呢？来干，你给我说说了。啊，杜哥，屁呢？嗨，马上呢，起来吧你呢？嗨，小龙呢？密密麻麻的说不你小龙呢？
3: 会的，一下子没我说，吃不着，别么拉不得不。哎呀，那么起来不给他？
0: 嗯，
3: 没办法，哎呀，那么起来。
0: 小龙，小龙，嗨，小龙，密密麻麻的说不你过，哎，说不他妈起来过来你打，说不他妈起来，说不他妈起
4: 来。哎，阿公，你哥。Anh không đi
0: đâu? Tăng à?
4: Ai anh không?
0: Lấy bị đây bị nào?
4: À, giờ mới lại xe đi nè.
0: Chập đi đã.
4: Ye, phạm mồi giờ
0: phạm mồi. Khuya ta.
4: À, phạm mồi nè anh không?
0: Ngắt tắt ngắt tắt.
4: Ai phạm mồi giờ đây anh không?
0: Ngắt tắt lên như lúc cái đầu
4: cái. Giờ đi phạm mồi em đi. Im ngon à? Ai cái mồi hôi gọi đến lấy đi ngay ta. Lấy bớt cái pin đi hay là cái. Im ngon à? Hát chỉ bớt tiền đó. Ngắt xí đi nâng pin cho bây giờ rồi anh không?
0: Tăng à, đàn nào bù phải để chỉ tiền này cầm đầu xí cái tàu đi xí bộ.
4: Ai, cái nhà quỷ này anh không?我那个来爹，可是害他们哎呦，阿你哎呦，那那太那太那困不起。我现在病怎么样了？基本你得看个多人，能看不了。
0: 当然，来他们来的白不是我弄的，多人可怜的当然。
4: 该，
0: 来嘛，你给没人多人，我可能需要不那铁多。
4: 啊，
0: 你给没人多嘞，心多人也多。
4: 呀，
0: 一下子把羽毛提来，害那个红人也多。
4: 阿哥，
0: 阿都不，来他们来的白不是我弄的，多人可怜的当然。
4: 哎，能来不？你那听的嘿。能给那啥子的皮克里苗里呢？看不到。
0: 是啊，
4: 那你要是的，
0: 那那我拿木杆子呢？那那我不提个啥个？那那我可能这个？那那我拿木杆子呢？那那我可能这个？
4: 哎，看不到。那你可能木杆子我不想得，估计。那啥子朋友皮克里到？这个能是那光棍呢？你有兄弟不到？布里斯布那个普尔普那个反过来呢？那这个那还有哪里门啊？你这个那买那么多汤啊？打他们个广东的些不咯？哈，广东的起来吧。
0: 对，当然是呢。不少，你小米不是那谁的？
4: 是，
0: 哪得零食路？硬的，等啊，县里买的东西，当然是给东西当啊。
4: 哎呀，
0: 零食路哪得零食路？
4: 阿哥，
0: 阿不得零食路当啊？
4: 阿哥，
0: 哎嗨，那是哪个拿来哈？
4: 哎呀，这里个得呢？
0: 阿哪得来着不咯？
4: 呀呀，
0: 哎，老李打，
4: 阿哥。
0: 比啥去？
4: 阿牛，
0: 嗨，等下那个那啥，等下那啥，下不拢，下不拢。
4: 哎呀，
0: 等下。
4: 那你还在这这歪？回也地方差不多了，真的不要人嘿。你把一块那草壳地，一家人别么看等来的比赛，一团那帮吧，一家一旁边一张，那是帮你们帮人的，你看不到。
0: 没得呢，回去等下呢，零件卡比没有歪的呢。
4: 该，零件卡吧，
0: 大哥。那那外国说买个也送的的，俺我话白米，那还配一门小家里不你怕呢？
4: 可以，俺我话白米，
0: 先顾不了吧？当然啦，
4: 爷爷，
0: 明我那个还不得买呢吧？
4: 哎，买了好了个，
0: 当然得给的米呢还不能的吧？
4: 哎呀，
0: 啊，谁有那顾不了吧？当然得给，那那那，六八零新安里红还不能不你怕的啊？不是，不是不得的，搞不得吧？当然，
4: 爷爷，
0: 当然，那那不是俺我的俺我。马丹做不到我了，我们来了个的吧？
4: 啊，
0: 那咋地了不啦？
4: 飞飞飞飞飞！
3: 来来来，错了
4: 错了，马丹做不到，我了我都来个的吧，我都。
0: 嗯，
4: 才干那么大个的，没钱木的吧？
0: 什么木了？
4: 布里斯布拉个，那样的这踢了踢了个，哎呀，我木到嘞！
0: 什么木？
4: 来木？
0: 什么
4: 布里斯布拉？
0: 什么？
4: 来木布里斯布拉？
5: 爸爸，他那不别人干的吗？哎，啥来呀？哎，爸爸。
3: 啊，有年的皮不啥子，怕多的过嘛，啥来呀？还有。
5: 爸爸那他那不不那一帮怕多皮了不是呢？
4: 啊，
5: 哎呀，都见。这个都不是买来的，
4: 干啥去不？
5: 啊，都给吃了不的，那啥也不呢，怕都花钱，都我都不想，我都不相信啊，都那呢。
4: 哎，
5: 哎，老黄不给我，不都买两块钱币了，我爸不。
3: 妈，可怜了，还有了，还有了，
4: 还有
5: 有没有不拉不得，也不怕什么，有没有个毛会脱落的？ 나사는 랑키베데 토키바 가테네 칸도비요 바부 아원 포디 마랑 카이네 네브네 가리 마싱이 암나나 바 마카 탐 이네 투미기 부모 도드다 파샤도 슈크타 타나 틸람 비로 바부 예마 하유
0: 하유 하유 하유 하유 하유 아아
4: 아니 아니 아이나 마타 마숙코이레 이사기데 몽테니 하이드레 야 움다 카이다 아스테다 마파레나 아씨 바이베마
5: 바부
4: 바이 타지만디야
5: 바부
4: ตาดสิเดวาคันไวตะบคันบยาตะบไลนามะมะซาสตะไลเดตะอืมมายมะซาสตะฮาเดเทคิเลนาอัมไลเนโอตาตะกยาตาบิโอตะซันนิงไลตาบิโออิชตะงาพะปะตะบิกะปะอะคระติพะระบะเรคระติพะระบะอะปะลิทาซะมันเบียบะพะเรอิจาเนบูนะซานะยาเรฮะเรบะดิอิจาไกมากะดินะปายะมีมะเวเนนะมะเชงมะนีนะปาเลรีพะระดามะระดาอะดุกะ
0: なこうとなんましえましまでいっぱいあるからのないちゃれ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
6: 아디 센터를 낙부라 하이버고 이자 타자를 따라버고
5: 뭐라고 그래
6: 누구 이자 망해 듣고 이자 이자 망
5: 이씨 왜 바보야
0: 까리노 하유
5: 네 뒤에 뭐 사치기야 바보가 치야 야 뭐 차오르가 사피래라 치가 많이 떠도 이노
0: 아이 사는 사오시노 아이 내림 시디 예 마사오게 동네 얘기해 에이 비마 까림 시기는 놓고 이빨래기고 영어이 하지 보더네 단 부도림
5: 까리야 하지보다 단 부도리봐.
0: 부도리미네 그러게.
5: 아, 비바사 시기 하지보다 나는 단 부도리미네.
0: 아이 뭐, 뭐뭘 엄마리 하루 내가 또 호르가 또 합쳐서 또 보내노래. 그냥 뭐 한번 사먹노.
5: 사먹으니까.
0: 부도리미 상어. 아주 그네 비마.
5: 빠구.
0: 아, 누구 공부되네. 가리 뭐 신경 안 받는 게 도리미. 아주 비마 이빠 와 이게네.
5: 빠구.
0: 그이노 시비. 나 난게 릭도 같이 오시기나. 하여간 이빠나 에메리에 가르카다 무샤비게야
5: 까리로 하리바시보
0: 까도로게
5: 나 시다 락사리비 이마 오시기야 망아 참다 치라 이발리가 치 까이토오시야바
0: 하여 무샤비를 노래 한번 하나 들어
5: 비엄마 라오 이몽장 호라시 라오 오는 바봉시디네 아랑 아라 우야드람니 해 라라라
0: 이몽장 호라시 라오 아이 랄리타
5: 오 라라
0: 랄리타
5: 라오 라
0: 랄리타
5: 이몽장 호라시 라오 미
0: 랄리타
5: 라상하시 라오
0: 랄리타
5: 오는 한 하우코
0: 아이기 아이기 이사꾼 집이 시 야이 파가도래 안오기 분시 마카람가도래
5: 오케이 너네야 그놈 당저기
7: 그놈
5: 오 멤사 거기 마산 바기 바디도 그 시네 이 아동 학대 팀비로 나와 봐
7: 아이 다복 주문 마이 암시 내리면 다독 부야들이
5: 나 대가야 안 보이니까도 뭐 파팀이라도 먹사 피고 허리 맞다 잖아 러블라 비오 아스티 미들락 때 그야 보나 티라
6: 아예 군제비야
7: 어
6: 낭 레이버라 파레 파레 파레 파레 낭 레이버디 나시기 타박 수리바 수리비 싱아세 마코이 싱아시기 코스만 비토코 바이샤시 카라 하이나 시네드레버디 야드레네 헤이 쳇쳇쳇 루팔이 싱타라니 시나가시기 야르나바 마야암시기 빵나 바시네 야네 야네 바실라 먹고
7: 아니 바우
6: 세세세 아이 아이 빠샤도 그래 하이네 시에 넣고
7: 아니 아니 바우
5: 아도 세세 라오 팀비를 라오
7: 강드라 바봉 야네 부 자카드라 안낭 야네 부 하네 가다 이바이기 뭐와 불러 가다 아이 사오드나 윤맛에 동타롱드나 동작이네
5: 어 사오드나 파사키브나 파브로 이네 뜨나 뭐 밤새 칸다 들래라가 바봉네 하이빈 아이가 칸나바야 이몽식을 해봐 몸을 타보시 타빈 칸지 여기 살아가냐 집가도 이러면 이몽치도 찍는 산티오들 해봐 누가 뿐은 뭐 싱들 어이 막 독토가냐 아나 거기 바빠 안 되다 아, 미기 좋아. 막 고데 상거 상으로 유로버 시엔 거 시엘 거네. 좋아. 막 고원에 상거 상으로가 바꾼 고다가 파가 농한데 내미 강상강 걸 아부도 아니시 가나 파게 넘좀더 칼로네 능죠.
7: 가이로나 가지 뭐. 아, 가이노 봐.
5: 아두 가나 파게 좀더 칼로 보는 죠.
7: 왜네? 너 임문데 능어 뭐와 왜들 레이세 눈디 누가예. 시엔 좀 야만 안 가이 봐예. 아들 이 해가에 가이니 마.
5: 어, 이동도 사글 한디게 노. 이네 지금 좀더 가는 좀더 하이 사실어 봐. 사실어가 저기 능보. 그도 빠빠 사고리도 그 세다. 너한테 타밤 자면 이제 너한테 하라고 해야 돼 봐. 뭐시 원천에 맞지 칸에 또 그러고
7: 타밤 자는 거. 아니 저 아들이 원이야. 타밤 주문 해볼 마야 무슨 이게 신경 게 돌입니다. 뭐 지금 저들 봐도 이 샤프 야 돼 하려잖아.
5: 아야 괜히 게도 벌써 이때 달리 세다 이 가리 들려 막 양치 하고 와 이 하지.
7: 봐라 잘 무슨 어. 숙제를 잘 와. 자이다 뭐 이문 문 들려 이러고 시디. 니고 뭐 하고 이래도 돼. 하여간에 두고 자 많은 사람 자리. 나 시내에 포도 회사 걸어들어 보세요. 가서 로이드랑 가야 되나. 우자산에 도민 판매 저기 타박하면 안 서울.
6: 그 대로 난디야. 아솜다디야 뭉토이나 로이네 오래. 바상아 시피니 해드나 뭉토이나 기엘아지다 뭉토이나 가랑가랑가랑가랑. 카르투는 비토코로네 해. 그 대로 그래 난 거.
7: 바리 바봉아 이제 동자로게.
6: 아, 저. 아무데 비토 없어. 아무데 비토 없어. 아, 아이 샤오늘 안 하는 거. 이봐. 그럼 서비 돌려 이봐.
7: 아노
6: 아이 아이 박티 가자리 아이 박티 가자리
7: 자자자자자자자
6: 아 랄리타
5: 따다
6: 아 라라라라 자고로 자고 한국인어 한국 자고 파문에
5: 야레바
6: 라 랄리타 라 나샤가 나모고 슬레름가니 나시디 작자라 아마 자미네라가 누미다와람 와리와타이 탐네 인네 차나라가 인네 탐네 할로 라라라
7: 이바이 에코야 사이슘 샤라로 이바이
6: 가이기야
7: 에코에 아나 범수 한국도 볼래예 아 라비 토이 이바이 가리고범도 다다세게는 성저레미네 이바이
6: 가리노 가리도르게 가리다나지 하리베노네
5: 와 좀도 바네 다다
6: 달리다
5: 아 나사가 나마카도 다 회기다 시들리바시 사히 예바로부 파절에도 아데다 다 회기 나악들라 이바시 꾸이멀레 아코이기다 뭐 탐자라기엔 하이기라 상자라 버리네 다다
7: 호이네 호이기디 이샤라도 아니여 훔수없슈 나티에도 이샤마 또 엄뜨니도
6: 앙어 이바이 아이기데슴라 이제베다 까리카이기데긴 해앙어
5: 하? 아코이기디 이샤니 빠도 마 탄다니도 아?
6: 랄리타
5: 다다
6: 너에기나 샤마 또 엄뜨고 해베두나 아이기데 탐비베다기 마상마수 그래 톡세리베시 아, 너희 이놈 부그러가 내 깡주들 마할라게 하리브라.
5: 와이, 와이, 좀 이봐이 좀.
6: 아, 아노. 남기나 자 군접이 아이 강대. 아이기 이막띠. 아이기 용득 잘은 매야 돼. 세무들 루파이 암짱해요.
7: 가이로 하시.
5: 가이로 하시 봐.
7: 너들 이봐. 아이나 아이기 이사 군접이 지부. 이봐이 좀 만나러가 요원 걸버네 이봐.
6: 아, 앙아오. 이사 야이 파나바 호나바다. 나사시에라바니나 마부 시에므르 상멜루파 아주먹테나 레이네 탐바가 마나드르나 하이
7: 예 아주디 아이나 마부 샤오너르 보요라파 마히 마신 타말라파 마피셋 마룰 토라파 나사 여름 성곰 레이바다 까얌 상키바 이바이 컴비브라
6: 까얌 나상가니 낭 나사다 피제 피텍 타오르브다 루파리 싱 훔부드라 마르푸 망아이 라티 파라 모이드나 하
7: 예 아주디 순나티 마나디 마통 혹다 바니나 타나는 하르뜨기 파르뜨기 했다나 아 비기 루팔레 시간이 돌래 아홈 돈크레 피드라 비하크니 뚜크니 해부두다 아이나 카얌 싱크키 이바이 컴이 보나티네
6: 칼라완티 당아 우나 자디 와르트라가 이나드네 카라디
5: 카이로니 파랑 나기도 아마 수시 타하우레네
7: 카리 발레
5: 하이마 이샤도 뽀뽀기 하카트 나트로 이마 이샤 뿐 시미네랑 바다바데기 까라기 마이바 마이비야 닥터 까오바데 루파 까얀 띵그레
7: 뭐지 주미네 주미네 아 주미네
5: 맞다 신나티에 뭐이디야 마이방 돈비 하이베도 맞다기 뭐이 후지 간기 유와이도 타카네드나 루파 따라 암수 뿌라메라 베노 아두 쇼모 싱에
7: 아시부와 아두
5: 까얀 짱그레세야
7: 뭐이래 마담도 오도로 와로 보내
5: 와로 보내지
7: 나티네 이바이 아이 코이부디 라르 바리나 우식 비드라 부수 토보이 비드라 부수 라르 바이가 폭사 바이기 샤드 보 카리기노네 이바는 아동 루시나 루네 사나 라피리 드보
6: 따는 데르고 사이다
7: 바이 숨덕 비로 아이기 샤드 루시 비라가 이바 이샤 만바 무르티 예 백사 비로
5: 아 사로
7: 아두가 이바게 마데 헤 켈로
8: 다비리 수망 릴라 헤노좀 욤발 텔랑가 야힙 릴라 시기 한 부서룩니 릴라 사나비키바 베티켄르짓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 마클마텔게 토름키아 산독토네 타한제리바시 아카즈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데기니 허직 타미네시 아디카리 마욤 보렌드로 서마나 콩바 바이올린

나하롤기 건질 다비리 마클라마틀기 토롬께 선독도나 타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자타자리바 토롬파링 시기누미당 뿡 때렛 미닛 니푸망아 타시기세이 타한자기니 타시기세이석바 RK 세트디트싱 세링바나 아히범 크리트말라싱 부톡바 하이크루즘 데벤드라 Akashvani Imphal, Hosek, Kangla Channel Degi, Matangi Thoram, Tabirasi.

마탕다 탱나저리버 메세세시나 쿠라이 공팔 닝톡봉 레카이디기 렉상템 까말라나 간비럭바 이샤이니 텔랑가마마이 필마시디기 미나포 크렐기 콘젤다 나렌드라 닝옴바나 사이랭바마디 오켄 아막점나 세랑바 이샤이 간비럭바니 간비럭바 마루바디 Good evening, Manipur. Nungaina, Tabiriba, Kwai Punamakidamak, Isai Kodol Tamjeri, Taminasi.

나 산티 톡촘니 필미시다 석탐 랑키베 액터 액트레스 크레당 링칭제라바다 구루마욤 칼파나 쿠라이잠 링젤 토이비 와행범 소모라스 아마디 팅옴 프리텀 에코네 링싱바야이 타룩수바 스테이트 필름 페스티벌 잉니싱아니 타룩타 베스트 피처 필름 베스트 디렉터 아마디 베스트 스크립키 어워드 펑그라바 필름 사이나 시데기 Dinesh kinai tum khonjel da sarat yumnamna sairengba amadi oken amaksamna sairang bisaini isai khodol tamjeri taminasi

그럴 게로이 보다 따미네시 페브와리 기 땅쿤 잉글리싱 아니더리 리스트 오키바 상하이 필름스키 베네마 카드부터 오키바 필름니 짜릿도 에이디 짜릿도 에이디 필름스키 스토리 에메디 디렉터 스토리 드나 스토리 에메디 스크린플레이다 모양팀 이나오니 프로듀서 에메디 디렉터나 마콘마니 몽사바니 필름스키다 모로이바 석탐랑키바 액터 액트리스 Nitaibi Yamadi G. Kavita. Ningsing Bayai Film Asi Nifu Nepal Suba National Films Award Best Feature Film in Manipuri Film Fangraba Film Amani Masita Shunatana Manga Suba Manipur State Film Award Best Feature Film Best Director Amadi G. Kavita Na Best Actress Fangraba Film Amani Film Asi Degi Sagol Sen Tijendra ki konjelda Sunil Kumar Nauremna sairengba madi sagol sen Tijendra masamakna sairangba ishaini isai godol tamjeri taminasi.